나 맞잖아. 나 거기로 나 맞아 나도 맞잖아. 소도 비는 나 맞잖아. 맞아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